네, 짧게 다녀가시는 사연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은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짧게 다녀가 주셨고요. 체리님, 터보의 러브이스 부탁합니다. 라고 다녀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체리님, 마음은 하나님. 신청하신 곡 보내드리고 샵 안녕의 옛 생각이라는 노래까지 해서 쭉 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쿨의 상 UP의 뿌요뿌요 OPPA의 그대야 미안해 청해 주셨습니다. 고만고만한 시기에 나왔었던 노래들이네요. 어제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더니 비가 오지 않아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입니다. 모두들 이런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토보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비가 올랑말랑 하면서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습도만 잔뜩 올라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 아침이군요. 그런 날은 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쉽게 지치고 땀나고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는 지금 쨍하고 좀 선선해서 예, 대비가 되는데 약간 그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 잘하고 일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주맘님 건강 잘 챙기고요. 모두가 더위에 지치지 않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현바오님 신청 사연입니다. KC 언제나 사랑해, 크러쉬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스위스로 사랑해 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시리즈네요.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오후에 외근이 있습니다. 예. 게시판에 오랜만에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바오님. 오후에 외근 가신다고요? 오늘 대구 한낮의 기온이 32도라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날씨일 것 같은데, 대구야 뭐 원래 유명하게 더운 동네인데 햇볕도 강할 테니까 수분 섭취 잘하고요. 이동할 때 더위 먹지 않도록 컨디션 잘 챙기길 바랍니다. 외근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예, 이 시간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이쁜돌님 방송입니다. 마감선 그어져 있으니까요. 이쁜돌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연,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 주셨어요. 태연의 만찬과 리센느의 러브 어택 청해 주셨습니다. 마음님 오랜만에 게시판 찾아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대화창에서 장미님이 태연의 이 신곡인데, 만찬과 시간 될때좀 들려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타임 맞춰서 청해 주셨어요. 대화창 보고 계시다가 청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장미님 얘기에 의하면, 이 만찬가는 원래 원곡이 일본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리메이크를 했나 봐요, 태연이. 저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얼마 전에 내한했던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요. 요즘 기업마다 눈여겨보니 인재상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능이라는 건 이제 흔한 상품이 되었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똑똑함은 요즘은 AI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젠슨 황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앞으로는 정답을 빨리 맞추는 아이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더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이라는 건 훈계로만 길러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친구는 꼭 도와줘야 한다. 나쁜 일은 하면 안 된다 등등 이런 말만으로는 아이 마음에 오래 남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상상하고 배울 때 더욱 크게 자랄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가장 오래 남는 교육은 부모가 들려준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인간성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의 말투, 부모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나와 똑 닮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굉장히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 부리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좋아하는 팀 구단들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롯데자이언츠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고 있는데 3연승 위닝 시리즈인가 4연승 위닝 시리즈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햄버거님께서 야구, 치어리더, 김진아님을 저랑 비교해 주셨습니다. 김진아 치어리더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류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오늘 신청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곡씩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피사마님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곡과 도요한의 늦은 안부 준비를 했고요. 레드벨벳 조이 다음으로 예쁘시고 지성까지 갖추신 이쁜 돌림. 자,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성까지 갖추신 이 부분 상당히 좋네요.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좀 유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신청하신 곡 두 곡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설거지 때문에 다툰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부부들의 갈등은 누가 했느냐보다 언제 했느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분명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했으니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잠깐 쉬겠다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사이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직접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남편

남편은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아내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라고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다리다 지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안심을 느낍니다. 내가 할게 라는 말도 좋지만 10분만 쉬고 바로 할게. 8시까지는 내가 꼭 끝내놓을게. 이처럼 구체적인 약속은 기다리는 사람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게 라는 말 대신 언제까지는 내가 꼭 책임지고 해놓을게 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다툼을 막고 구체적인 약속 하나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아기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신 야옹스님, 야옹야옹. 맨날 제가 야옹야옹 인사를 드리는데 항상 잘 반겨주신 이쁜돌님, 아기 재우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함께 나갑니다.

밖에서 듣고 있을 우리 꺼맹이 쩡이님 신청곡입니다.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크레용팝의 노래 그리고 EXID 노래 신청하셨는데 제가 두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꿈꾸는 마음으로님 네 또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가지고 싶다. 네.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이무지님으로는 청춘 만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신청곡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위로 올려주신 그 와우님 신청곡까지 받고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라. 잠이 삶의 큰 부분이라면 좋은 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마음에 드는 식탁이나 예쁘게 담아 먹을 그릇 하나를 더 사드리고,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의자에 투자하라는 것. 이건 비싼 것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에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입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등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는 쉽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과 나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죠. 대충 끼니만 때우면 되지. 대충 눈만 붙일 수 있는 곳이면 되지.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특별한 여행 한 번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편안함에서 더 크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가장 오래 보내는 공간은 어디신가요? 그곳이 침실이든 주방이든 사무실이든 차 안이든 그 공간을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질은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찐감자 두 개로 배를 채우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엄마에게 하수구 막아놓은 거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부엌 형광등이 도착을 하면 형광등 달아서 불도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쁜 돌림 오늘도 반갑고요.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나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여전히 바쁘시네요. 저희 방에 와우님만 만능 살림꾼인 줄 알았더니 꽁치님도 진짜 살림을 되게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도 다치지 말고 맛있는 거 간간히 잘 챙겨 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준비합니다.

비주맘님 다녀오셨습니다. 노라조우 그리고 정은지 풍뎅이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을 준비했어요. 지금 이제 점점 식사를 하실 시간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퇴장하십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드시고 또 들어오실 거죠?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용히 카페나 아니면 사무실 뭐 그리고 집에 틀어놓기 굉장히 좋은 방송이에요. 그리고 C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 CJ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 부국장 흑장미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네, 오디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자장면 꼭배기와 그리고 탕수육을 드시고 계신다는 그리고 짜장면을 꼬백으로 시키셔가지고 남았다고 하시네요. 남았다고 하셨나? 많이 드셔가지고 배부르다고 하셨나?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습니다. 점심 식사로 무엇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은지님처럼 중화요리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곡 있어서 천곡 남겨봅니다. 성시경이 부르는 희재와 윤종신의 존니까지 준비할게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 죄송합니다. 은지님의 노래 지금 윤종신의 존이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클릭했어요.

마지막 신청곡 사연 나갑니다. 와우님 듣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돌림. 일찍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제가 시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시험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맞점하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딸도 시험 기간입니다. 어제 밤을 샌다고 하더니 뭐 그러던가 말든가 저는 잘 잤습니다. 아침에 깼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저희 딸은 부시시하고 와우님께서는 따님과 함께 이렇게 시험 준비를 같이 하시나 봅니다. 대단한 어머니십니다. 자, 신청하신 곡 나갑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그리고 한 곡 더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나갑니다.

제가 선곡을 두 곡 했습니다. 저더러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이 저에 해당되는 곡이라고 하시면은 이 곡은 저희 방에 계시는 우기님의 그 곡입니다. 자, 하늘의 웃기네 들으시고요. 오늘 갑자기 친해진 힐러 지우기님과 함께 듣고 싶은 IOI의 갑자기까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지금 대화방에 돼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돼지고기 종류로 하시죠? 다음 방송은 달빛 사랑님입니다. 저는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귀여운 달빛 언니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날이죠. 애썼습니다. 잘 흘러가는 듯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에 멈춰지게 되고 잘 지내나는가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이별에 혼자가 되고 나 혼자 해내고 싶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남몰래 얼마나 숨죽여 울었겠습니까? 애썼네. 우리 참 많은 일에 열심이었네. 6월 한 달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보내느라 애써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7월은 더더욱 행복한 한 달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것도 참 좋을 일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도 생각과 함께 행복한 하루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많이 애써셨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식사하러 가셨나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배 볼록하게 드시고 아 잘 먹었다 외치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배 볼록하게 식사하시고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좋더라고요. 산이 점점 갈수록 우거지는 게 보이는 완전 푸르름이 쫙 깔리니까 보기도 참 좋았고요. 비도 왔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늘호수 가정분들 며칠 못 봤는데요. 왠지 이렇게 낯설다랄까요? 제가 이렇게 어리버려진 느낌이에요. 우리 이쁜 돌림 수고하셨죠? 예쁘고 상큼하고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밥은 배볼록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반찬은 무슨 반찬? 돼지고기, 오늘은 돼지고기 반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돼지고기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마치고 먹을 예정입니다. 한우로서 가족분들 오후 시간도 아자아자 화이팅하면서 달빛사랑이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EXID 후지대걸 그리고 에이핑크의 덤더럼 걸스데이 기대해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신나는 곡들로 함께 했습니다. 점심 식사 신나는 곡 들으면서 신나게 오후 보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우리 엠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등 하셨습니다. 휘인의 헤어지자, 정은지 그대란 정원, 비투비의 블루비가 내리면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천곡 남깁니다. 잘 지내셨나요? 1시에 외근 갑니다. 그 전까지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와우, 더운데 외근 가시나요? 어떻게, 점심은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 그래도 덥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이 한 달 마감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 시간에 신청곡 주신 분들 중에 노래를 안 적어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그냥 안부 인사 하려고 하신 건가요? 신청곡 점, 사연 점, 누구게요? 철님께서 다녀가 주셨는데, 신청곡도 없고 사연도 없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 시간은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는 한노래에 사랑하게 될 거야, 하다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너 신사님께서 수고합니다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안부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매너 신사님도 즐거운 시간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오 시간은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는 타임캡슐로 준비를 했어요. 다비치가 부르죠. 함께 전해드립니다.

0: Have a good day.
1: 네, 제가 멘트 하는 걸 깜빡하고 노래를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유리님의 신창곡이었죠. 귀연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과 그리고 여옥의 런웨이 그리고 동해의 굿데이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여옥과 동해의 노래는 신곡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노래들이 참 괜찮나요? 그렇죠? 뭐 슈퍼주니어의 멤버들이 각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귀여는 꾸준하게 앨범을 내서 언제 들어도 좋은데, 그쵸? 여옥과, 여옥 목소리도 참 좋죠. 근데, 동해도 노래를 잘하는군요. 처음에 동해는 노래를 잘하는가? 이런, 각자에게 궁금증이 생겼는데 노래 잘하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백아연의 들어봐란 노래도 신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해드려 보려고 멘트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 달빛사랑이 2시가 아닌 3시까지 함께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부탁드립니다.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우리 즐거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청년의 우리 필사마님께서 허각지아 I need you,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스몰마마의 행복한 날을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청해 주신 세 곡 준비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부산은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씨입니다. 간만에 보는 햇빛인데 하루밖에 못 보네요. 내일부터 쭉 비 온답니다. 많이 많이 쬐어야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사실상 따져고 보면 장마철인데요. 비가 안 와요. 그쵸? 비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적당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다행히도 내일부터 비가 쭉 온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올 것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마님 점심 드셨나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가 땀을 너무 줄줄 흘려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뜨거운 걸 먹으니까 이 땀이 나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그 선풍기 소리가 조금 날 겁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선풍기 될 수 있으면 매트 작게 조금 하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케이윌 마리오가 부르는 초콜릿, 유퀴즈의 평생,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남녀,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점심에 먹을 돼지 뼈국을 데피고 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는데 이제야 배고파지네요. 달빛사랑님도 오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꽁치님 6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돼지 뼈국 만땅해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노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우리 돌림 시간에 이 노래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오아이의 웃으며 안녕을 준비했고요. 청하의 나만의 것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 언니 신청해요. 수고해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정이님께서 다녀가 주셨는데 다정이님께서요. 신청곡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한곡 준비했어요.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라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꼬맹이 짱이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 시간. 짱이님, 6월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에 우리 은지님께서 이 하인이의 보고 싶은데 은창장매 슬픈 혼잣말 두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외출하기 전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들렸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잘 보내셨죠?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Hey girl. 네. 체리님께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효리의 유고걸것도 함께 전해드려 봅니다. 체리님 6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6월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에 우리 와원님께서 쿨에 슬퍼하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에픽하이의 러브러브 김현정의 그녀와 이별 세고 신청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님, 너구리 한 마리 잡고 왔어요. 배도 텅텅 부르고 어제 못한 대청소 시작합니다.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너구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알배기 배추 조금 큰 거로다가 네 통을 사왔는데 겉절이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이렇게 하고 나서 해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와우님 대청소하면서 땀 뻘뻘 흘리실 것 같아요. 시원한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비주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유피의 바다, 유엔의 파도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청해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런데 쿨의 해변의 쿨의 노래가 나가서 겹쳐서 제가 타편의 바다의 왕자로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우리 비주맘님 6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7월은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은 더더욱 즐겁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주셨어요. 해나의 틀린 답만 골라. 그리고 김소희의 늦어도 되는 하루. 노래들이 생소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노래들이네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수원 수제까베기 사모님이 7월 6일 인공관절 수술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입니다. 중순 이후부터 수원 수제까베기 오픈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수원 수제까베기 저기 하셨나요? 공고 올리신 거죠? 미남님, 까베기 맛있나요? 그 뭐지, 여름에는 조금 더운 데서, 그 튀기려면 더운 데서 일해야 되잖아요. 힘들었는데 쉬게 되어서 조금은 괜찮은 건가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원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유정님께서 6월의 끝자락 젤리 이벤트 감사해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6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앙혜님께서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조선 힙합의 너의 차선이라는 노래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장시간 방송 고생 많으세요. 오랜만에 청곡 올려요. 이 노래가 요즘 꽂혀서 가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덥습니다.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더위랑 냉방병 조심하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6월 마무리 잘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시원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네, 하늘로서 방송국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께서 긴 시간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늘로서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두서너 곡 넉넉히 해서 적어주시고요. 사연은 예쁘게 고운 말들로 전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몇 곡 한 15분 정도 하면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체리블렛의 알로하의 비아트의 여름에는, 그리고 바이 아스날 태연이 부르는 여름 안에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두 시간이 아니고 세 시간이구나. 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도 즐거웠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신장난 단연주과 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꿉꺽 전해드리면서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 한마디 말로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 한마디 따스한 관심을 주고 사랑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달빛 사랑 언니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3시간이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악마님께서 네, 체한 건지 온몸이 다 아프대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달빛 사랑 언니가 3시간 하고 제가 3시를 출발해서 7시까지 4시간 여러분들과 방송부 기타전네 함께합니다. 어제 3시간인데 오늘 4시간, 내일은 5시간 하나요? 이게 말이 씨가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우리 악마님 아프면 저 2시부터 5시까지 아니 7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큰일 나요.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라면을 두 개, 하루 종일 그, 먹은 게 라면 두 개와 잠자기 전에 그 자유시간 그 바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밥하기 너무 귀찮아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했는데, 4시간 방송이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해서 먹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밥은 먹었다. 전해드리고 한국도 전해드리고 올게요.

0: 동네 사람들, 좋은 음악이 들리죠? 나와보세요. 여기는 하늘호수예요. 저희 방 애청자분이신 이상민님께서 마당에 크게 틀어놨는데 아무도 안 나와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 이렇게 불러봤어요. 노래 너무 좋죠. 밥은 먹었다. 이 노래도 은근히 되게 좋고 오늘은 울어도 돼. 이게 슬픈데 또 AI인가봐요. 좋죠. 자, 오늘 제가 4시간 방송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노래 3곡만 더 듣고 갈까 해요. 3곡 틀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될까? 홈비디오 같은 노래라는 곡과 호재의 내 사람이 되어라, 태연의 만찬가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이거 신곡이라서 미리 듣기 딱 하는데 노래 틀자마자 갑자기 저희 막내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이거 만찬가잖아, 넌 오늘 나온 노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노래가 강남이 주체가 돼서 한일 무슨 서로 그 리메이크 바꿔부르기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한대요. 그래서 일본 노래인데 태연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한글로 바꿔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일본 노래 만찬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연이 리메이크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일본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할게요.
1: 작은 방

네, 태연이 부르는 만찬가였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국수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톡 보고 빵 터져갖고. 아 네 진짜 톡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점심밥 먹고 잠깐 누웠는데 40분 정도 잠들었습니다.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잠깐 자는 잠이 컨디션을 엄청 좌우하죠. 어젯밤에 다 못 먹고 남아있는 김치 큰 사발 하나 처분하고 대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요새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아요. 더우니까 뭔가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누가 해줘도 밥 먹기도 너무 귀찮고 자꾸 면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국수 육수를 한 솥 끓여놓고 국수만 삶아 먹었거든요. 또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중에 제일 또 그나마 사다 먹는 건 오징어 짬뽕. 그래서 어제 있는 걸 다 먹어서 다음 장볼 때까지 라면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그리고 꽁지님 그래서 조금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좀 좋아지셨나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장혜진의 가라 사랑아, 왁스의 결국 너야, 에일리의 노노노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계속 쭉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봅니다.

다음 신청곡은 꼬민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7월 초 아니면 두때주 발음도 안 되네. 둘째 주 장마라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제 언제 장마인가 네이버 막 이런데 막 다 뒤져봤거든요. 이 장마가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주를 시작으로 7월 초에서 5일씩 지역마다 5일씩 잡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은 요 7월 20일인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강원도까지 해서 장마가 7월 한 달간 네, 제주부터 강원까지 5일씩 잡고 수도권이랑 강원은 6일 이렇게 잡혀있긴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 건 장마전선이 네,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장마 때만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네, 늦은 장마. 그대 이름은 장미. 나? 너? 네, 제 이름을 참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흑장미다 보니까, 네, 장마라고도 부르고, 네, 장님 이렇게도 부르고, 네, 저는, 네, 장미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황치열의 우리 여름. 카페모카의 처음 말하는 비밀, 송하의 밤하늘의 별을 2026년 버전으로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아, 다친 데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씩 괜찮아지겠죠? 다친 데 또 다치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안전운전하세요.

우리 돌림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줄 알았더니 본인도 세뇌가 되나 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면 밖에서 듣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세요.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께서 밖에서 외부에서 청해 주셨어요. 정준일의 안아줘, 최유리의 바람 신청해 주셔서 두 곡과 함께 별담의 읽지 않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곡까지 함께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CM 듣고 수비아의 한동안은 너일 거야 까지 듣고 오셨어요. 다음 신청곡은 비주맘님 다녀와 주셨어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KCM의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참 예쁘지 않아요? 탁재훈의 참 다행이야 신청해 주셨어요. 탁재훈 개인적으로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요새 AI 노래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진 예전 가수들 다시 노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능에만 맨날 나오고 노래를 안 하는. 청해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비주맘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피사마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정희님. 정확히 퇴근을 8분 남기고 있습니다. 47분에 8분을 남겼으면 55분에 퇴근합니다. 2시 55분에 퇴근합니까? 부산은 구름 조금 낀 맑은 날씨인데 내일부터 비가 오는 거 보니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제주에 7월 초라고 했는데 장마가 벌써? 부산에? 부산은 7월 10일쯤 아니었나? 어제 보던 게 어디 갔죠? 네, 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뭐 장마가 아니어도 여름에는 비가 왔다 그쳤다 많이 그러죠. 또 비가 있다 없다 그러기도 하고요. 자, 장마에는 비가 또 많이 내리기도 하니까 비 피해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그렇게 크게 비 피해가 없지만 농촌 지역이나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으실 수 있어서 걱정이 되죠. 비 피해들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승윤의 뒤척이는 허물, 스텔라 엘로라이의 다시 그대 곁에,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네, 아마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날씨만 확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작은 우산 정도는 외출하실 때 늘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돌림께서 심심하신가 봅니다. 계속 하트를 종이 비행기에 태워 보내셔갖고 제가 성희의 종이 비행기를 네, 선곡해봤습니다. 그대에게 바쳐요. 다음 신청곡은 은지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장면이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침 맞으며 청국이 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우리 은지님도 보면 여기저기 참 많이 아파요. 몸관리 잘 하시고요. 신청하신 곡 이기창의 감기 안재욱의 친구 전하면서 예, 김나경의 넌 나를 사랑한 적 있니 그리고 웨이브콜의 비가 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2시간 방송이 끝나고 앞으로 또 2시간이 남았습니다.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장방으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대청소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어요. 선풍기 바람 좀 쐬고 마트 다녀와야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도 재활용을 버리러 가야 되는데 네, 언제 가죠? 임창정의 결혼해줘,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안혜은의 교복에서 부케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밖에 아직 더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 2부 신청곡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 4시간 한다고 3번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갑시다. 포비의 그 골목 끝에서 흐르고 있고요. 킨의 애프터 2401 그리고 파테코의 곡과 인도우의 곡 이렇게 3곡 더 준비해 전해드리고 다음 신청곡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퇴근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퇴근 준비도 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까지 가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와우님은 장도 맛있는 거 보고 오셨나요? 오늘 또 뭘 해먹나 저도 걱정입니다.

2부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2부 신청곡합니다. 돼지 등뼈국 데피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네, 제가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 아침에 장시간 방송하는 거랑 오후에 장시간 방송하는 거랑 몸 상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장시간 해도 안 힘들거든요. 처음 오후에 이렇게 방송을 길게 하면 몸이 좀 다른 날, 아침보다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까지 지금 많이 하면 방송 끝나고 기진맥진할 것 같아서. 자, 장시간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빅스의 향, UMB의 감각, 임팩트의 빛나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청곡이 넉넉하지 않아서 봅시다. 그 남자들 노래를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투어스의 곡을 하나 걸고 하고 있고요. 누구 노래를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데자뷰까지 준비해드릴게요.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장마 시작되면 적당히는 괜찮은데 많이 오면 잠수해요. 저는 방송이 많이 비면 잠수 탈래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죠? 그래요, 몸이 어제 제가 먹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 시간만 방송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비는 바람에 방송을 갑자기 많이 하니까 준비되지 않는 네, 이 방송이 네, 힘이 듭니다. 내일도 두신데 내일은 비면 러쉬해야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자, 여튼 그렇고요. 이번 주는 방송이 목요일은 쉬는데 3시간, 4시간, 3시간 막 이래갖고 이러면 주말엔 잠수해요. 아시죠? 자, 그래요. 우리 적당히 잠수 타면서 삽시다.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했고요. 아이 첼린의 곡까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요리님 다녀가시면서 악뮤의 200% 아이유의 좋은 날 슈퍼주니어의 데빌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시면서 또 악뮤 신청해 주셔서 네, 요 곡은 겹쳐서 200% 요 곡으로 대체하고요. 네, 이클립스의 소나기 준비해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글로미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네. 컬트 트리플의 사랑은 야야야, 황세옥의 결론, 임상아의 뮤지컬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까까님 앞으로 여러분들 신청곡 부탁드려요.

힘들다고 하니까 서버 빨리 달라고 까까님께서 그러셔서 냉큼 드려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흐르고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루시의 전체 관람가 말도 막 떨리지 않아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진짜 오전에는 길게 해도 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오후만 되면 기진맥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네, 시간이 넘어가면 정말 체력이 요새 몸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검진을 받고 온 뒤로 더 안 좋아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미리 장방이 예정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정말 네, 다음부터는 진짜 러쉬를 해야겠어요. 저번에도 저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근데 너무 죄송해서 내가 차마 러쉬를 못하고 노래 좀 많이 틀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며 방송한 것 같아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네, 그래도 조금 일찍 받아주시는 까까님 덕분에 저는 서버 넘겨드리고 일단 밥부터 챙겨 먹으러 가겠습니다. 재활용도 버려야 되고 또 아이용 저녁도 줘야 돼서 지금 제가 쓰러질 수가 없어요. 자, 여튼 여러분들 장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까까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올게요. 모두 감사했어요.

준비됐나? Let's go. 복잡하지?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언뜻 큰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큰 재능일 수 있다. 단지 그 재능이 발현될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자신에게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 내 경우 좋지 않은 기억력이 글을 쓰고 구조화하고 정리하게 하는 재능으로 이끌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기록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습관이 글 쓰는 재능을 키우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천재나 거장들은 한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대요. 하지만 그 약점 속에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재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거나 힘들인 것보다 몇 배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 일을 하면 더없이 기쁜 것, 그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깎아 인사드립니다. 앞 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오늘 한 4시간가량 방송을 하셨대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챙겨 드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저녁을 너무 든든하게 먹고 인사를 드리러 오네요. 장미님, 저녁 든든하게 드시고요. 기운 내시길 바래요. 마지막 멘트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소리가 막 떨리시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한 10분가량 일찍 받았어요. 제가 이 시간부터 9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케이윌의 노라도 바비킴의 최면 바이브의 플라미스 유 MC 스나이퍼의 비켈러브라는 곡 세 곡 네 곡이죠? 네 곡 함께 했습니다. 신수정의 커넥팅의 글 중에서 약점도 큰 재능이라는 글을 읽어드렸어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재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재능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쉽지 않아요. 저도 한동안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메모하고 노트까지 샀는데 막상 며칠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시간 신청곡 빨리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꽁치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제시간 첫 신청곡이죠. 까까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형이랑 같이 걷기 운동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물 마시기 위해서 물통 작은 것에 물 담아서 냉동실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까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운동 가셔야겠어요. 지금쯤 냉장고 넣어놓으면 운동 가실 때쯤 되면 시원할 것 같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세요. 신청하신 곡 장영의 너 정말 못됐구나 송민경의 듣고 있나요 서재의 너여야만 해 세 곡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저녁 피크타임이랑 후다닥 저녁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우리 꼬미남님, 바쁘셨어요. 저녁 피크타임이라 아마 바쁘신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신청

꽃미남님의 신청곡으로 소각소각의 무기는 용기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조선힙합 송중기를 못 만나니까 오빠를 만나는 거라는 제목 참 재밌죠. 가사를 들어보니까 더 재밌어요.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고 참 재밌습니다. 요즘은 제목도 참 재밌고요. 제목도 재밌는데 가사도 참 재미있게 잘 만들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드디어 원래 화요일날 들어오셨군요. 반가움이 2배 이상입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이 사연 올려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화요일날 방송을 시작했죠. 저도 화요일이 좀 편안해요. 그래서 이 편안함이 2배인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요일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자키분들이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저랑 요일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일이 종종 바뀌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다른 요일보다 화요일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필사마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니까 나랑 같은 생각이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역시 그 버릇은 버릇?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은 더더욱더 방송이 즐겁고요. 방송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저만 편하면 안 되고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로스 방송국 가족분들도 편안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편안한 시간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는 분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손 흔들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우리 사마님 신청하신 곡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필사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죠. 스텔라 엘로라이의 커피 한 잔의 위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세 곡 함께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 제가 방송을 하면서 몇 번 들려드렸었던 적도 있고요. 커피 한 잔의 위로라는 곡도 참 좋네요. 이 시간에 저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먹을 순 없지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커피 한 잔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덕분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좀 신나는 음악 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마침 맞게 우리 유리님이 신나는 곡 딱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신나는 음악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좋네요. 유리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컨트리 코코의 오해피, 태사자의 애심, GOD의 애수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유리님의 신청곡으로 컨트리곡고의 OFP 오랜만에 듣는 곡이었어요. 태사자의 애심이라는 곡까지 그리고 G.O.D 애수. 태사자의 이 애심이라는 노래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어떤 분들은 태사자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태사자나 G.O.D 같은 경우에는 G.O.D는 많이 아시죠? 예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아이돌이죠. 예쁘장한 얼굴, 오목조목한 눈, 뭐 요런 연예인들, 아이돌 쪽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은 아마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노래도 나이가 또 살짝 나오네요. 유리님 덕분에 좋은 곡 잘 들어봤어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우리 리디유님. 까까님 안녕하세요. 방긋이에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마라탕입니다. 신나요 하셨어요. 맛나게 먹으며 방송 감사히 잘 들어요 하셨는데 마라탕이 그 호불호가 굉장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좋아하시고 아주 요거저거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시고 약간 그 향이 좀 강하죠? 향 강한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좋아해요. 어린 분들과 젊은 분들이 이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싫어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각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는데 못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나요 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는데 오늘 마라탕 드셔서 기분 좋으시죠? 이 기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비비지의 라라 러브미 그리고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그 다음에 이치의 데치노노 예, 세 곡 함께 들려드릴게요.

리디유님의 신청곡으로 아주 리듬감 있게 신나는 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차분함의 아이콘, 띠박질도 잘할 것 같은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스위트님, 신청곡 감사해요. 항상 사연을 이렇게 재밌게 적어주세요. 화요일 늦은 밥시 7시 방송 오셨네요. 같은 결의 느낌의 이케리 까까님, 식사는 미리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어마무시한 연장근무가 예고되었으나 연장 없이 제 시간에 퇴근했답니다. 어마무시하게 일을 몰아쳤더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군 제입대에서 빡시게 사치란 느낌이 들 정도. 그 느낌 왠지 알것 같아요. 퇴근 후에 쓰레기도 버리고 고기 없는 냉국에 밥한술 뜨고 마트도 다녀왔어요. 해야 할 일은 대충 했으니 이제부터 뒹굴러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굴러갈지.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계속 굴러가고 계신 거죠? 연장근무를 하실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걸 단축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파스까지 붙였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꽤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육통 장난 아니죠? 파스도 붙이시고 근육 이완제도 하나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출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하신 곡 MC 더맥스의 잠시만 안녕, 더 크루스의 당신을 위하여, 한경일의 내 삶의 반이라는 곡. 아, 세곡다 진짜 너무 좋아했던 명곡들을 시청해 주셔서 저도 덕분에 잘 들을 것 같아요. 세곡다 준비했습니다.

스위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경일의 내 삶의 반, 더 크루스의 당신을 위하여,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MC 더 맥스의 그 잠시만 안녕이라는 곡이 버전이 꽤 많아요. 오리지널로 들으면 6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듣고 싶었지만 너무 긴 관계로 짧은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제 시간 신청곡을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스타비님은 제가 항상 방송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 라디오 채널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라디오를 뭐 여기저기 듣다 보면 그 목소리를 듣게 되죠. 어설픈 그 자키보다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방송인들보다 스타비님이 훨씬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뭐 한우로수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좀 넓은 세상에 쫙 펼쳐지는 그런 분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자주는 방송을 듣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은지님 청곡하고 가요 하시면서 후딱 청곡을 하고 휙 하셨어요. 아마 바쁘셨던 것 같아요. 신청곡을 뭐 여유 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바쁠 때는 뭐한곡 정도 신청을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곡 신청곡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선곡 한곡 했어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곡을 딱 보는 순간 뭘한곡더 들려드리지 고민을 했는데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라는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곡 함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은주님의 신청곡으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어서 선곡으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라는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저녁 드시고 선선해진 저녁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슬로우 조깅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뛰는, 좀 빠른 걸음보다는 그냥 살짝 뛰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될 텐데요. 기억할게님께서 선선한 바람이 좋아서 저녁 운동 나왔어요. 운동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두곡 해주셨고요. 저녁 시간에 걷기 참 좋아요. 막 2시간씩 걷고 하면은 다리도 아프고 힘들만 한데, 보자, 2시간 정도면 1시간 조금 걸으면, 1시간 조금 넘으면 만보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15,000~16,000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운동 제대로 하셨어요. 저도 운동을 하면 어설프게 땀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땀이 좀 나려면 이렇게 좀 약간 뚝뚝 떨어지는 수건으로 닦을 수 있는 정도의 땀이 나야지 운동한 느낌이 드는데, 땀이 날락하고 말면 더 기분이 찝찝한 느낌 아시죠? 운동을 한 것도 아닌 것이, 안한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하는 날은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정말 개운합니다. 그 어중간한 게참 싫어요. 비가 오는 것도 어설프게 이렇게 똑똑 내리는 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왕이면, 올 거면 시원하게 한번 촥 내리고 마는 비가 저는 너무 좋아요. 추적추적 내리는 거, 그냥 마음만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할게님 신청곡, 제 시간에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죠? 두곡 준비했어요. 갓세븐의 외사랑, 채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라는 곡두곡 들려드립니다.

저 시간 마지막 신청곡 기억할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채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진영의 외사랑 함께 들어봤고요. 제가 선곡으로 먼데이 퀴즈에 그랬나봐라는 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이에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이 준비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실 준비하고 계시고요. 혹시 저녁을 안 드셨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빨리 준비하시고 딱 9시에 스타비님과 쭉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분위기 바꿔서 리듬감 있는 곡 한 두 곡 들려드리고요. 저 잠시 후에 인사하러 올게요.

유난히 고됨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살짝 그런 날인데요. 아마도 6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는 마음 때문에 더 고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은 살짝 조급해진 나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있어요. 올해에 벌써 6월달까지 훌쩍 지나갔네 라는 마음보다는 아직 남은 시간을 더 귀하게 만들어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하는 중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6월달도 고생했다고요. 저이 인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방송하는 저도 고생을 했다라고 해주시고, 또, 위로라고 해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 인사를 듣고 나니까, 청취하시는 분들도 항상 음악 함께 해주시고, 또 사용란 다녀가 주시는 분들, 꾸준하게 다녀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6월달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날과 끝나는 날 이렇게 방송을 할때 인사를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6월 한 달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7월달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혹은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시간 방송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타비님과도 멋진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그까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 참 분주하셨죠? 여기저기서 울리던 벨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들. 그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제야 비로소 숨한번 크게 내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달력 한 장을 넘기면 어느새 1년의 절반을 지나왔단 이야기입니다. 1월 달에 세웠던 다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떤 건 벌써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을 거고요. 또 어떤 건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꿈틀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1년이라는 게꼭한 번에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6개월씩 끊어서 반환점에서 물한 모금 마시고 신발끈에 다시 묶고 그렇게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이 바로 그 반환점입니다. 잘했던 건 토닥여주고 아쉬웠던 건 너무 붙잡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7월을 맞이해 보는 거죠. 소란스러웠던 하루도 정신없이 흘러간 상반기도 오늘 밤엔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안녕하세요. 수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까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바통 이어받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젤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신청 꼭 남기시고 젤리 받아가세요.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 올릭.

6월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달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꽃미남님께서요. 조선입합 정말 참 이상해. 그리고 BN5의 BN5 맞나요? BN5 NENT 좁았던 우산 속에서 그리고 민엘 언젠가 닿을 마음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또잘 흘러갑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뭐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평범하고 또 뭔가 이벤트 같은 거는 없지만 잔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꽃미남님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7월도 파이팅 하세요. 수인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사비님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날 방송 오셨네요. 타비님의 하루는 안녕하신지요? 7월 첫날부터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삭신도 아픈데 연차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루 종일 비 맞으며 근무하려니까요. 벌써부터 텐션이 떨어집니다. 이럴 땐 무언가를 먹으며 텐션을 끌어올려야겠어요. 타비님도 늦은 시간 방송이지만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수민님 전 그만 먹어야 돼요.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텐션을 서서히 낮추면서 내일로 또 이어가야 합니다. 그만 먹어야 합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허각의 흔한 이별, 멜 로망스 찬란한 하루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7월 달에 비가 좀 너무 많이 오면 안 될 텐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실 텐데, 비야 근무 안 할 때만 많이 오면 안 되겠니?

타비님 오셨습니까? 옷은 다 마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욕실,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에 옷이 다 젖었는데요. 그래도 샤워하고 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밤기차네요. 감사히 잘 됐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오프닝 멘트 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는데 뭔가 좀 어색했어요. 네, 제가 그걸 안 했더라고요. 기적소리 뽁뽁. 저희 아이들이 가끔 따라하는데 요즘 그 아이들 말로 좀 킹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뽁뽁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막 이러는데 아, 내가 정말 저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적소리를 빼먹었네요. 피자마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에픽하이의 원, 원더걸스의 I Feel You, 울랄라 세션의 런 데빌런 전해드렸어요.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참. 우리 타비아입니다. 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시원 섭섭하네요. 그동안 정들었던 선생님들과 주무관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도 민원인분들은 많이 오시지 않으셔서 좀 헐렁하게 그리고 힐링하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룸메 언니와 저녁으로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먹고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내일부터는 백수입니다. 자유의 몸이에요. 푹 자고 푹 쉬고 놀려고요. 토요일에는 방통대 계절학기 시험이 있어서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언니,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도 잘 챙겨 나가시고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비 언니 하셨습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그리고 아이유의 블루밍 플라이 토 스카이의 미싱 유 전해드렸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즐거운 것 같아요. 백수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 빨리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를 마치시고 나서 조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함께 했던 가족 같던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또 떠오를 텐데요. 아, 그래도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잠시 동안이겠지만, 백수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꼬맹이 쩡이님의 신청곡으로 시아의 바보, 최유리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전해드렸습니다. 시아의 바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렇게 신청곡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요, 오후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적립금을 받았는데요. 제가 교통 그 카드로 K패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전에 그 스피치 학원 다닐 때는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이 정도 환급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이번에 진짜 많이 받았어요. 9만 5천 원.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환급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와,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저는 그 무제한 할인이라는 게 진짜로 이렇게 돌려줄까 싶었는데요. 진짜로 돌려받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일을 좀더 할까? 살짝 고민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집 밖에 저녁 기온도 훈훈해져 버렸어요. 저녁 7시 정도에 형이랑 걷기 운동 갔다가 왔는데요. 아, 이따가 밤 늦은 시간에도 한번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간 저녁 시간에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 차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무엇을 하시길래 집중이 잘안 되실까요? 저도 무언가 집중을 해서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네요. 비스트의 배드걸 그리고 BAP 천사 틴탑의 투유 전해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조금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민서의 좋아 그리고 하인이 보고 싶은데 은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반찬 만드셨대요. 장조림 만들었는데 장조림이 꽤 괜찮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반찬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특히 그 장조림 중에서 메추리알 장조림을 하는데 메추리알을 깐 거를 사지 않고 직접 제가 메추리알을 삶아가지고 껍질을 까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는 좀 부서지기도 하고 모양새가 좀 좋지 않기도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먹지를 않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버려지고 전 잔소리가 늘어나고 에라이 그냥 사다가 먹자 그렇게 됐어요. 반찬을 만들 때 그 즐거움도 있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란 그런 믿음도 있는데 버려질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은지님의 반찬은 누군가가 네 은지님이 맛있게 먹겠죠? 아 저도 오랜만에 장조림을 한번 해볼까 살짝 고민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스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밤시간에 방송해 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편한 밤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1시까지 달리고 달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 문 올라갑니다.

아, 멘트 타임을 놓쳤네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란에 신청곡 올리시면 젤리 하나씩 냠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시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안녕하세요. 6월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꽃미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7월달도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해요.

하세요. 비 많이 오면 잠생입니다. 화이팅 하셨는데요. 일단 월요일 날 비가 온대요. 7월 6일이 되겠네요. 이제 43분만 있으면 7월 달이네요. 예. 이제 7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42분만 있으면 7월 1일. 예. 6월 달이 너무 시원해서, 너무 시원했기 때문에 7월 달이라는 게 벌써? 라는 느낌이 들어요. 7월 달이 안 올 것 같은 느낌? 예, 그런데도 7월은 어김없이 오네요. 아샤트니의 세상이 뿌려진 사랑만큼 전해드렸고요. 장범준의 몰랐던 그대를, 경서의 슈퍼스타, 박혜원의 노래죠. PS I love you. 이 노래는 누구지?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박 뭐지? 아무튼 그 가수의 노래로 유명한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박정현. 박정현 씨의 노래로 유명한데 박혜원 씨가 리메이크를 또 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니는 안녕하세요. 잠이 덜 깬 채로 집 밖 걷기 운동을 갔다가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니까 잠이 다 깨네요. 커피가 고프지만 오늘은 나가기도 좀 그래서 스킵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제 커피라도 좀 드리고 싶네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가까우면 드리고 싶네요. 근데 너무 멀어. Hi, 술병. 김정국의 중독. 더원의 술 한 잔이 생각나.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예. 배는 안 고프세요? 커피만 고프신가? 자다가 일어나서 걷기 하고 왔으면 지금쯤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우리 꽁치님 오늘 야식은 뭘로 준비하셨어요? 항상 궁금한데 뭘로 준비하셨을까? 예.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커피가 땡기는구나. 예. 아무튼 식후에 커피 한 잔이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뭐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뭐 패스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커피를 바로 식후에 바로 마시는데 그것도 시간을 좀 두고 마셔야 건강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식후 딱 끝나고 나면 거의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점심시간 때도 그렇고. 근데 10분인가 20분? 그 정도의 텀을 두고 마시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하하의 노래 술병.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물 감사드리고요. 우리 꽃미남님도 선물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좋은 밤 되시기 바랄게요.

예, 은지님 그리고 황태자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난에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는 거 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되니까 좀 쉬네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야 하셨는데요. 저는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혼자만 분주한 거 있죠. 사실은 분주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혼자만 바쁘고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혼자만 바쁜 거 진짜 바쁘지 않아도 될 건데 자꾸 잊어버려서 물 마시러 나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아 맞다 내가 물 먹으러 왔지 물 가지러 왔지 그러고는 물 들고 들어오고 커피 내리고 나서 스위치 꺼야지 하고 나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괜히 두 번씩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서 바빴던 것 같아요. 바빠지는 게 별거 아닌데 괜히 혼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좀 분주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 곡 더 추가하셨네요. 알리의 365일까지 노래 전부 너였다 윤도현의 사랑투 성시경의 희재 알리의 365일 주셨어요. 일단 성시경의 희재까지 먼저 듣고 볼게요. 12시 전에 듣고 싶다고 그 말은 7월 1일이 되기 전에 청곡 접수돼야 하는데 하셨어요. 이젠 목 잠기신 게 나아지신 것 같아 청곡난 다녀가요 하시는데 소금진님? 예,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자주 뵙길 바라겠고요. 최재훈의 이별한 사람만이 아는 진실 먼저 전해드렸어요. 이별에 이응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밤에 어울릴 듯 해서요.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7월 1일 전에 들려드린다고 빠르게 전해드렸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예, 계속해서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 알리의 365일이라는 노래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7월이에요.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지금 시간 12시 11분이고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1시까지고요. 신청된 마감은 12시 반 전까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이 이제 생각나서 올려요. 오늘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까지 쭉 가볼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그래요. 끝까지 가자고요. 황치열의 잠시나마, 케일의 사랑은 버리다, 주얼리의 슈퍼스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서 훔쳐오셨을까? 디셈버의 포에버 별담에 읽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 한경일의 내 삶의 반. 예. 철님의 신청곡이죠. 6월달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철님도 6월달 수고하셨어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제주도는 오늘부터인가? 예, 장마.

시작인 것 같다고 하죠. 열흘 정도 늦었다고 하는데 저 남부 쪽으로는 비가 좀 내릴 것 같더라고요.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큰 피해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철님 그리고 와우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쵸? 음악은 하노루스가 짱이죠. 예, H2가인의 음성입니다. 사랑해 또 행복해 라는 곡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따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한우로스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함께 해주신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와우님, 철님, 그리고 쩡이님, 행복하진 1님, 예. 은지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셨고요. 샤워하러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징징이는 도망갔고요. 예, 아무튼 대화방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예, 감사드립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즐겁고 행복한 7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열어야 마무리도 잘 열리겠죠? 예, 즐거운 그리고 기분 좋은 그리고 휴가가 또 기다리고 있는 달이 7월이 아닌가요? 예, 7월에 좋은 기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잡기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

푸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올해 장마 평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남쪽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30mm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장마의 시작부터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제주에 최대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최대 60mm로 양이 많겠고요. 충청 지역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 중구는 폭염특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서 강원 영서도 발효 중인데요. 일부 중부는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더위 속 중북부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60mm, 강원에도 최대 40mm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소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소 방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소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빅마마의 사랑해요, 임가영의 그 밤 아래, 우리 둘 정승환의 I will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1호가 드디어 기말고사 시작해요. 빨리 끝나서 홀가분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이기도 하죠.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공부할 것 같은데 집안일을 오전에 마쳐놔야겠어요. 방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큰아이 기말고사가 오늘부터 시작이군요. 이 시험 보는 아이도 긴장이 되겠지만 옆에서 챙기는 부모 마음도 함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일 것 같아요. 빨리 시험이 끝나서 아이도 와우님도 한결 홀가분한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돌아오면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공부할 걸 생각을 해서 집안일 먼저 끝내두려는 와우님의 마음도 참 든든하네요. 오늘도 방송 들으며 하시는 일 가볍게 잘 마무리하시고 아이도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신청사연입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이승철, 비와 당신의 이야기, IU 레인드랍. 예,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곡들로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부산은 비가 옵니다. 장대비까지는 아니라도 꽤 줄기차네요. 장마의 시작을 알리나봐요. 비 오는 날에는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들어야죠. 전 오늘 쉬는 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내리고 있군요. 저희 동네도 지금 아침부터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비와 함께 여유로운 쉬는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 들으면서 듣는 음악은 평소보다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곤 하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처럼 비가 제법 꾸준히 내린다고 하니 오늘 같은 날 괜히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쉬는 날이라 더 좋겠어요. 바쁘게 보내기보다 빗소리와 함께 여유 즐기고 듣고 싶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현서라는 가수. 예. 여성 싱어인 줄 알았더니 남자 가수였네요. 야우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 주신 곡 윤종신의 내일 할 일,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주셨네요. 토보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날씨가 덜 더워서 좋아요. 집 근처에서 오늘 산후조리원 동기하고 점심 약속이 있는데요. 그때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후다닥 다녀오려고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네. 비 덕분에 한결 시원한 아침 보내고 계시는군요. 며칠 동안 더위가 꽤 심했는데 비가 내려주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였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집 근처에서 산후조리원 동기였고 점심 약속 있으시군요. 가까운 곳이라 뭐 부담도 덜하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기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약속 시간에는 비가 잦아들 것 같다니 잘 다녀오시고요. 시원한 날씨처럼 마음도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요. 어제 너무 힘들어 정말 쓰러지듯 잤더니 신곡도 못 받고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지금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탑이 4시간인데 괜찮을까요? 아이린의 익숙한 기다림, YH의 결국 사랑이었다, 데지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청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많이 피곤했나봐요. 쓰러지듯 잠들었을 정도면 몸이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신호 보낸 거죠. 예, 그 덕에 신곡도 놓치고 아침부터 시간표도 짜느라 많이 바쁘고 정신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도 기운이 없다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 스타비님 방송이 4시간이 잡혀있군요.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도 또 막상 시작이 되면 또 힘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님도 아침에 무리하지 말고 차 한잔하면서 컨디션 서서히 올려보고요. 오늘도 화이팅!